0: 말고 아 왜 밀린다 하냐
1: 밀리지 말고
2: 물을 안 켜고 차를 어떻게 보는데 좀 비켜봐 비켜 비켜라고 비켜라니까
3: 여보
2: 비켜라고
3: 재밌어 나 말고 아주
4: 副首长，有个司机开灯，把敌机引来了，他们就打起来了。哦，你们是中国军队啊？啊，我儿是人民军，老八级，你会说中国话？
3: 一点点，一点点。哦，
4: 前面的危险，断断的不能行。
3: 很危险吗？哦，
4: 打打打打打，
3: 飞机
4: 危险。 哦，哎，好，老八级，谢谢你。哎，嗯，危险啊，不能行啊！前面情况怎么样？
5: 报告首长，前方我军卡车发生侧翻，
4: 人没事吧？
5: 人没事，只不过交通会更加拥堵，
4: 请两位首长立即通行。
5: 好，我们抓紧时间赶路吧，走。

0: 멈춰!
1: 가만히 있어! 가만히 있어!
2: 멈춰!
3: 총 내려!
1: 멈춰! 총 내려!
3: 멈추라고!
0: 총 버려!
1: 총 내려!
3: 총 내려!
1: 총 내리라고! 총 내려!
0: 누가?
3: 혼자
1: 내려!
0: 총 내려!
3: 멈추라고! 우리는 중국인민 정권이다!
4: 군인? 중국 군인 말씀이십니까? 어이! 총 내려! 우리는 조선인민군입니다.
5: 동지 최세암이다.

0: 통지 이거 좀 보세요.
1: 이건 미국 낙하산 병들 겁니다. 주위에 떨어진 놈들이 있으니 조심하시라요.
2: 우리는 특수 보위 임무가 있으니 먼저 가겠습니다.
3: 他们在这儿执行一个特殊的保卫任务。
4: 一定是重要的任务，我懂你意思。彭老总也一定就在附近。
1: 가자!
5: 네. 네. 네. 네. 네.

0: 단장님, 며칠 전에 평양을 칠 때 그쪽 제1사단 빨리 빠진 바람에 이익을 보았는데, 단장님, 압록강에서 1등 추첨을 해야죠.
1: 무시하지 마.
0: 이 정도 싸웠으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. 지금 북쪽에서 온 군인들이 군복을 벗고 집에 돌아갔거나 군복을 입은 사람은 우리 포로 소용소에 남아있어요.
2: 어젯밤 온정을 칠 때 통신원 정보에 의하면 중공군이 통신정보를 확보했는데 우리가 각별히 조심해야 해.
0: 우리 지금 압록강까지 공격해왔는데 강 큰 놈들이라면 벌써 왔을 겁니다.
2: 사명하고 일부 견인포병과 함께 앞서 빨리 진격해! 1용과 2형 뒤따르고!
0: 네!

0: 어떤 놈들인지 확인해봤나?
1: 김일성 군들입니다.
0: 전에 만주에서 군생활했었는데 그들은 조선 군대가 아니라 모두 다 중국 공산당 군대들이다.
1: 근데 메가다 장군께서 중국 군들은 절대 압록강을 건널 수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?
0: 중공군들이 그 말을 듣겠냔 말이지. 바로 유엔군 사령부에 보고해.
2: 네.
0: 지금 확실히